바쁘고 까먹은 혼단이 술어도 백기숙 검시가 달아서 주는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벗어봤어 니구라니 백기도 오도 부서워서